다가서 다스농 알리지 강아보 마종용아 정로르 달름 다스바자게 승올료도 달리메 이바 승올료 메바 쳇석바자게 알리 농제 나이트로젠 아세 포스포러스제 비리아가서 오리지널 리지보 강아보 마종서농 정로아로아 승올료 농어 쳇석바자게 알리 몰제 다종바가메 다와제 아서서는 그 고당 동공로지아 알로엠스 랑가스테르 아서는 그 럽복바 승아적 승동 승올료 아적 농토 나이트로젠 아서 프로스퍼러스리어제 이바제 아롱당도 미츠 아카메 아서 미츠제 고당 녹랑농 텐넘보 즈 미사방 람보봉아케 베네르 오르 사마 아제 미야게 롱바 아제 디스 이트판제시제 아제고 몰도이 닥터 보스포러스 아서 나이트로젠 알리바도 아타카보 모봉농 사마도라고지 지폰와르다 다이바자게 하선도 알로 아롱바이미아도 디스어드밴티지 아제고 아고나 바도 이닥도당 체즈티어 바사자당 알리카마우티어 이단치보 100% 나이트로젠 아서 보스포러스제 알리농제 아다자 다 알로 아치바 아롱바 아당 디스어드밴티지 아스노 가다마 담마코 카제 이바질레 아서 고당 정로 아로티어 고당 알루토 체어 알루토 다송 독서디어 정로 아르단 정로 장야 강아 스피터 켈러 아 정로 알리농 측당도 알리도 폰테다 도라스노 게앙오라 송도나 알리 다송 농도 정로 아르당 바 정로 측바 다키도 앙오 다이템 다키도 아노 자르당 바이 폰테다 독서도 정로 아르당도 제이페너 와도고 자가 고당 아스노게 카버사 승올류 카리당아 우다 요티어 이당제 쯧용아 아지 승올도 미사방라 공상 승동아 만농지 쯧쯧 다네미알로당지 와리 다네미랑아 통자 다바츠알로당자게 알리 농지 코당아 드락사말로닥쯧쯧 바 다네미알리자게 알루바자게 쯧도아 다네미 알리 들롱이 아이츠 이바자게 알리 농지 모이스처 알리 농지 쯧제테티 알리츠 다 이바지 아스녹다짐쯧자 소시아 승올료 메이자드마 저제 강아든 농탁스 들어서 녹게 맞대지 이바츠제 고랑 아스녹게 알리농제 컨저브스 케어 이바제 아스녹 다감 아야즈바 시로로 아서 승올료 아드마 이바제 강아당 종디방 능탁 레인 디그레이데이션 알리야 딜라바 딜라바 카마톡파 아제 알로 아임자드마 딜라바 딜라바 카마톡파 아셰바 니송이 양루 타타다바 자케 알리 지 딜라바 딜라바 담아 종바 컴바 토거 아스노키 엠티 양로 니송 니송런 로거 람방아 양로 키 탈리스 로거 아도 픽토리 발랄라 슬로가워 다스 당제 알리 아스노키 알루 프로덕션 아담아 투 딜라바 딜라바 컴닥서 다제 이바 레인 디그레이데이션 바지 탑호 아섬 소일 디그레이데이션 vegetative degradation assert water resource degradation tafwa similar land degradation je kuma sir thang ashiba ma je tokong lo ayamza social lutzer mia ge rong dok tang ali nong ali ba organic organism soil forming organism ali nong e mesen tafu ai khaleri ba jake ali mol yang lor chong za dam ba item je ta chang za ka chba mesen ai kha ler da item je godang asno ke mi yoka alu do rong ter tem ba ka rong sa da to ko zila ma shi po ma zila ya asno farmer friend alu mer tem bar da go ya da item ya alu rong dan do sa to ko shi po je ai kha rong sa ta ase ya ma la je thila asno ke tenak ke ya ke mang ba microorganism ai kha ali nong ali ba che rong sa ta aji samarak cha Asir sungtongni tongkhar anu chemical fertilizer amshiba changa mesawangla muzu ai muzama item amshiba changa ali je liret kama tama chongba decrete asir soil je decrete tama chongba kam takcher anu sungtongkhar le tobacco mukho sung mukho je thanga sno ke mam share mesawangla eucalyptus asno ke eucalyptus jam da le da ke angor anu chatruba dasa je emkar nong amshali che chatruba je diesel pat sung khale yamala sung cha ke ali nong toxin ali nong je mim inoxer iba cha ke itam ali je decrease doctor thama jong ba kam doctor da yamala

0: 아스누기 라디오 톡 신동 앙아시우고 아노마느니 poem of the day 신동농 아총 롱컴을 라장아 the whispers of the wind 아스바 poem 아정바 아스누기 당 앙아시즈
1: The whispers of the wind. The wind wakes up at the break of dawn, dancing softly across the lawn. It carries the scent of the morning dew and paints the sky in a brighter blue.

0: 됐으면 나야 시바바 너 뜻을 가지 우다 즈바즈바카 미스즈카 우당 아니시드즈 아메 녹사농지 서열
1: 아, 언니, 언니.
0: 아서 고바 장한 네기티브 아지 이미지 아서 녹담 이바 네기티브 임팩트 야거들 달리사 타누름 담마고야 타누르지 안 똑농이 안 루다시 미츠양아 디비다르 바마 아서 농
1: 언니.
0: 쿠마 인버지스 미너럴 그지 쿠마 이데 마작 뚜빠노기 조와지 파노 뚜글록 블랭크 농지 아지 무농옥대
1: 만능 오커.
0: 아 다리시자게 우당 아도 인버지스 미너럴 버디 스프레이드 스타락 농
1: 두부로 가디.
0: 아 뚜브로가디 스타락 농 이바 땅우다기 뜻으라 짜라서 이바
1: 아이,
0: 만나마
1: 가당바스.
0: 만나마
1: 붕어로 아니다
0: 붕어초
1: 갈다.
0: 아 이번 말에 브리스맨도 아르르스도 나
1: 아, 언니,
0: 아농
1: 언니.
0: 단으로 이봐도 시작당 빌름대고
1: 아, 언니.
0: 아농지 번루기 이닥도 아르바 에드브리스맨노 아르바 퍼퓸 농어도 스프레이 농어도 아주와요 아두알리 장다셔 아두 아락농 시작사 빠자 뜻을 저기 페이버스 아마이 밈즈 아마이 다스바도 저거지 이봐 롱 임팩트 와서 그런 건 나지
1: 야, 언니.
0: 다디시 제가노 초콜릿카 5 스타 초콜릿까 지하세요 농 이봐 단당 저기 뜻을 알자로 뜻을 아마 에버리스맨 나가서 봐 메사봉라 칩스 토트패스 콜키데 에미유 농 당오도 그저 멤버들 당오지 사고스 농 뜻을 이제 가서 봐 강아사 칩 방도 나 녹지 뜻을지 이봐 진정 다시지 빌리오 막았 봐 뜻을 정말 미명 로고야
1: 아오 니 하오 니
0: 안농지 아스노키야 이봐 아마 라농 미디어 농야 아스가 이봐 파트 야 마기슬라 다니 뭐 빌어 말이야
1: 시다가지 시다가 초콜릿 가장한 목적은
0: 아.
1: 당자시아 밑 아도와 아이노와 리바도 스타라도가 아두 당임 사유걸 방도 초콜릿
0: 초콜릿은
1: 도와지노
0: 무진장자 하러 고마워야.
1: 칩슨들 진정 가닥이 뜻을 감수석스바
0: 어, 네.
1: 아 아직 강아사 녹사다마 종아지 다스 농 이듬바지 디냐글 자기 하오바노 꾸스 나르지 아주 당하지 바누기 요당 오키 다스 리냐글 사가 이반 녹사바지 니송 밀리언 아이가 에페가스라 송도
0: 好呢，
1: 다가다지 다스 농 아누 나야 시바든지 사 뜻을름 나 오당 프로덕트스 발랄라 브랜드 발랄라 서브 빌보드스 포스터스 발랄라 노 커스터머 어트랙스스 바드마 달리사 투브르름 나 뜻을름 오당 섹시 사당 하프 네겟 노 매거진 거버농 아지 이바진 워드 투브르 아이가 디 아지 알리다랑 도 아지
0: 할리데
1: 이바지 기스므르 프랑바 농아 성 반녹주다 랑가가 농부 아지 장라름을 봐 성도
0: 비보지 아욕스바 아드마 독스바다나
1: 아이도
0: 드렉션 아드마
1: 아하 다스 농 이드 마마 뜻을 좀지나에 뜻을 가다망 라이 어당 녹사가다기 반녹 이듬 건반 이듬지
0: 아 정고 츠바
1: 아야야 아지 밀리언
0: 다카르 컴츠르
1: 밀리언
0: 예스
1: 농 아즈가 성도나 다스 당지 아스 녹 뜻을 가지나 강아사 어당 내 샤마지 숭울랑가 아 문무용가 감 닥쳐야 다스 농 다티시즈가 농 어당 뜻을 모비 TV 시리얼스 발랄라 농 네거티브 롤스 농 나? 아톡 딱스바 이봐 라마 이미야장아 얘기야 뜻을가지 강아사마 종다 시상 딱스 아슬 뜻을이 기분 락스 알다 준비 노 시리얼 농도 뜻을도 딱구슬 와독사 송도야 근용이 강아마 종
0: 강아지 중에 하나
1: 거물이가
0: 걸리네.
1: 농을 로다하디 다스 당지 저거 뜻을 작도 하지 이마도 당빌름 랑도 나 다스보 뜻을이 알리마 맞는 쩔다 뜻을가 도하지 저거지 넉다방다 기붕종가 락서즈즈도 다나에 무비농도 TV 시리얼농도 하다도 그러지도 저것도 보름 닿는 녹 뜻을이야 알리마 락서다 지
0: 아직
1: 그지
0: 이미 정신
1: 아슬
0: 비어도 예시다.
1: 아 텔레비전 미디어 마지 아지 아차기를 뿡어지도 나 다스 다스농 오당 아스노 뜻쓰다 뭐뭐보듯바 듣는응을 뭐보듯바 다스바 아스바 오당 듣는응을자 딱마중과의 리얼 디 이듬도 시리얼농 도와도 와성도 나으지
0: 비치 기능 쓰듬듬 아 오자
1: 다스바 오당 디 딱마중아 독바 오당 아스노 뜻쓰지 아노 작라 딱마중듬 아이가 두부르듬이 아스르랑 드르프랑을 듬자기 쓰리양 앙울 아스르 녹다 쓰르자자도 지 네게티브 파트 가로리 나 녹다 쓰르자기 이마지 이냐가지도 다나
0: 아스 녹다 쓰리야 단내야 뜻을 알만 안 하지 미라노
1: 나오니
0: 신나도 마다 지 요까마지 질라 sun

0: 이봐 보스
1: 이야 정말 실은 가다마 도터리 모즈가 가서 농
0: 마스 그다가 야달로걸 아슬 아스노 글미 롱즈머 이봐 안
1: 다스 발라지 이듬 딤듬지 아스노키
0: 민방 아마 유즈라 나
1: 저거 야
0: 야
1: 뜸에
0: 우당 아
1: 독스라다
0: 뜸마야 두가 이봐야 나 딤듬라 나 나야 샹 니야 그사지 팀덤다 아스노 클미 이반 만독 딱디 이반 만
1: 지, 오당 따비 라기당 도터리 도터 마감즈라.
0: 이바 포스터 기 숨자기야 니숨 밀리언 아이가 이바 도기 오당 리슨다 좀 오닥스바 아스 니숨 아이가디 이바 도르 브랑을 아 예시다가 다 들랑즈바 가즈바 아이가
1: 네시다가네.
0: 리아스 다 아스바 용장 파르녹 툴록야 이바 어워드 왕 오바 송드나 다스 농지 이빠지 포지티브 임팩트 나 민방 아유 아스 농부 아지 고당 마스즈 사가 이듬 아마 아지 짝딱 짝다가 이듬 캠벤 자기 아스녹 인커리시 닥 쯔르 쯔르가 오당 강아사 드부즈 티아농 팀드 말리얼듬지 이듬 자기 나 다중바 르망간 복드다 아니드 짜고걸 다스 농지 아스누기야 오당 플랫폼 발랄라농 퍼블릭 스피치 아즈바 마방농아 아스랑 뉴스페퍼스 매거진 발랄라농아 아슨 비드 추시농아 아스누기 드츠르가지 고다스 다중바 진장농 아중고다 독즈즈 아슬 드츠르가 녹사지 고다스 다중바 사유드츠 다 아스바지 아스누기야 이바농지 실름도 루아기즈라
1: 네.
0: 아슬 아스노 드누능을 잘라 놀라듬당아 오당 수부슬롬바 농아 아슬랑 인약 상지 준비신 나작농 드츠가 임야 다종 진디리아 성도
1: 네.
0: 다 이듬 엄마지 사유즈바지 아스누기야 바노당 아종시기즈지 강아당 동디방리르 그자슬
1: 네, 닥터는 마성당도 비.
0: 란리르 아슬 바노기 당 무비농 당 준비하라마도 아슬 그지 사나 미디아 농그 장을 이바도 당 파노야 이바도 디스플레이 아슬지 다스 당지 지 무비 농도 당 봤어 저거 리얼리티 농아 녹사다마종
1: 나 봐봐. 동대방 가서 느끼 안 남.
0: 성장 농농아 비사 살족 빠지 가당 자드브 다나 아슬 하프 네게 농당 자자드브 신답 스드비아로랑 야마지 다 아스 당지 저거 이제 뜻을 가진 장도지 가당 루잘로 닥스라 송도나 다스 농지 아스 누게 아고 다시 이듬 아마 농지 다중디바 금닥자자 수시 준비시나 인약 상시야 네 보름 넘 시사 다중화가 지지바지 이바 농지 도물롱화가 지디 다스바가 단노
1: 이라 치즈가 감바 이봐도 아끼다
0: 안노 레슨 다중광과 아스
1: 네
0: 아스 누게 망을 리듀 앙알리르마 이바장아
1: 마마 마서 봉라 다이트 빌스

0: 刚刚才弄得过俺里面，俺家给一般也弄弄俺们些的是，
1: 大
0: 我
1: 哥
0: 就
1: 们家熟悉东地方的吧？
0: 东地方客气，
1: 一般这点是。
0: 啥个这弄个会弄个一波，但是大概一个多少几度？chemical industry 都没什么了，养老的兄弟他生产不？啥个经常没想到一波，但是大概也刚刚没多少，大量没嘞，我他，哎，我是也几万了个，把 chemical 弄那个，阿里也没信息呗。这那个马克思用啊，可什么事？但是不都给 chemical industry 都没什么都用呢？啥个都我当紧张，紧张阿里们都问啥啥子的都把 chemical 都没有，没什么都没有的涨多。但是不都把那就 Indian government 准备的把 policy 开始养多少，把那个就啊，这么说话有资本，就没让增值。但是一般来讲啊，穷子养了把 factory 的那个 chemical industry 把那都就
1: 这个俺们这
0: 大
1: 边，
0: 干的不是啷说？但是那是百度给说 food processing industry，那穷子养了把 factory 的，都给啊，经常不讲也说买给力，但是这没事啊，会弄上去。还是说等下都这个俺们都做记录，经常不讲阿里有没人都说什么什么都二三生意，一般基本上讲啊，是弄得忙弄得像啥？哎呀，这里的怎么都没得？啥个 business 记录？business。都路路，根本吧用就讲过会弄个把弄当弄多好啥个么多的，但刚刚他们弄西凉子啊，啥个还是弄个就官们不理解，讲个例子几多？
1: 嘛，中巴给弄嘛是啥个？chemical industry 也讲落是，
0: 啊，管了
1: 嘛
0: 么讲
1: 金
0: 是
1: 融，
0: 么金融，
1: 三毛五打是
0: 三
1: 吧？
0: 毛五打是吧？
1: 啊，俺得多个，当讲，看看讲讲俺得这样子，搿几把真讲文章也不乱嘛么些。那是吧？十二房，那没人啊，主要是什么过？他不爱一个脸的，俺老当个生印第里嘛，可不弄啊，一般也他不会一个些脸试试。
0: 印第安侬不罗汉是吧？是大部得脸，手感，Great Milk 大家印尼啥个？印第安个卓尔大家，Spike Milk or Pearl Milk，而且印第安个巴吉拉大家。Foxtail millet or Italian millet 나가미 사기 고니 탄다자 아지 스노우 이스턴 나갈은 디스트릭트 농어가 농도고 사람 쉐이브 봐야
1: 그렇죠.
0: 아슬 가지 핑거 밀릿 달리 인디아기 라기 다자 가지 인디언 파니얼 or Japanese 파니얼 밀릿 다자 가 가나 대장이 띠라라스 바기 리틀 밀릿 다슬 기억 좀 하나 더 봐. 대장이야. 스몰 밀릿 다자. 아슬 아말낫 밀릿 다자. 버튼 뭐 하는지 박윗 or 구두 밀리타저 가지 브라운톱 밀릿 or 구두 밀리타저 나서 다른 뭐 봐지 프로소 or 커먼 밀릿 커먼 밀릿이 예선 녹 알람 리는 게 예선 녹 아울리만 녹아 왜 강가 삼시하고
1: 아차 서방안 아슨 리마츠제 아루당데 아슨옥 나갈린 농아 고바 디스트릭트 농사 이바 진정 문장이야 나이 땅 따부 드라시바 농도 꼬바 따부도 팀바 암시 이바 자칸 무듯 내리
0: 아선 나글은 농 따부 봉암시 에베지 핑거 밀릿 폭스틸 밀릿 소르감 페르 밀릿 아서 커먼 밀릿 프로소 다저 이 커먼 밀릿 바지 강아 블루가 암시바 아서 욕바듬 디스트릭지 몬 트윈상 키프리 팩 아서 고히마 bueno que yo alu yim mi ai galir asno thanga ti sin che ta li bol jer sa ga pi ya chi zi ha den nang ga de yam si ban dang lier
1: bueno que bu odang mezung nge
0: pa to ku yim sa ma dak sa
1: ma dak sa
0: sa ma dak sa ban ko
1: acha
0: asel ku yim ma su yong ga pek nong sing sno au ni ma nong mo at se nong am ba ma ya bueno ku milit ya jin jang men jang ya bueno ben jung mong ga lier gan si am mong ri ba ba yong ko
1: acha 서방이야 강당 동대방 가다 나달리 라지모고 그치바 알루임바즈즈 농아 이바야 강아 동대방사 인약슬라 이바자 가면도 내리네
0: 이거 왜 그치바 동대방 알루임바 제즈르냐 다스라 아이가디 진정 문장낭이야 미래클 그레인 스타저 아슬 크롭스 오브 퓨처 따로즈 늑라즘바 이바 대장이야 적삼아 용과 会弄个门前弄个三百用个，一百呀，阿里弄不，你送个什么？种子芒果吧，买点子，但。

0: 다
1: 응.
0: 엑사마 가자 봐도.
1: 아호.
0: 이번 농도 스티오 농도 빠사사도 해.
1: 예 맞잖아.
0: 비번 농아 또 걸려.
1: 꽈꽈꽈 니야 농당지. 아이 녹사자 나다 또 스마자 종아 또 걸려도 야구 아이.
0: 아이 저거지. 계시도 다고지.
1: 아이 또해.
0: 거머니 반음 가리 아가자 자고.
1: 응.
0: 자가 안나다 안나다 깔랑. 반음 가리 가리 자자니.
1: 아이 또. 아이 나구나. 바야 주고 와서 농이 보 오피스 오자도나.
0: 아이 또 저거.
1: 단사나 가리 알려오자. 너. 아 sir. 가리 도관이 컴퍼니 타나스 렛츠 가리시 쿠발리어 아서 진짜 빠삭티 바고발리어 이바지 알리아로 자노제나 타나사 가라이 오빠 도관자기 오당하네
0: 아이자 런노르미 타나사 올리랑 장라지 올리랑 가리 지디네
1: 아이자 아이자 세나다 모보카자데 빌름지나리 아스바이 도시바도보
0: 고다노라도즈
1: 에나칼라나 당을하시바 짝게앙알지나 당아리 메스바 마마자 어디 세기니나 메르방스 당아리 따부따부다 사유가 메르방스 레테스 고바 레테스 가리리 이바자리자 안 아종바나가 아스노 도가노지 가리다 종바지 나월 방당아 아르스 벤라우다 당아리 벤르와 도가리 샘프리아 당가르시 생야랑 벤르왕노
0: 아이자 아이자 다스날리자 오탐보 너라르즈
1: 니슨 냥고노 시츠디노
0: 아니 아니
1: 아이 이르빈 노에다에 놓고 가리노 아종옥스디니
0: 아이
2: 这，安诺斯过去。罗森今天阿里农都不一单人，玻璃罗卡森拉托过阿基阿里尔子。
1: 啊嘿，得了。那罗拉，多谢。哦，哎，
3: 我爸，那大哥大中午我爸在弄弄我爸，家里家里咋弄弄没？他那一把家里弄门那是没有费事在。
1: 那罗让出来，那不家里打算干个哪点？还是弄来帮忙点？哎。
2: 哎呀，这是王子来中国读这些不？哎呀，我爸，可是也是在中地把儿子照顾。你要是那不，啥个一把可以在中农业门那儿office进入report那个资料子，刚用一下。我爸阿忙阿瑞，阿侬家是侬没讲阿读的，其实是你要是那不，要得啥个，得忙门没做，人们office进入report那个资料子，阿侬今天我当没讲阿读的喏。哎呀，阿侬在中外。
1: 来，当俺的是，我当没讲啊，喏。
2: 哎，你有家？我家。你孙儿孙东东，侄儿没得了，俺们就阿是侬。俺里买些侬，刚阿有罗阿皮勒马卡萨，一般没帮侄儿咪，但侬上单的拉布，俺妮儿我多会儿了事。我叫我爸。
1: 啊。
2: 俺的大大叫你。
1: 大叫我。可是孙儿你也是木呐。嗯。
2: 刚阿是叫我，能拿没讲一样。
1: 我也没讲。
2: 嗯。
1: 啊，我家里跟那我当当的都。
2: 送他妈中大哥买当，没讲阿多个脸色。你当我帮侬不拿？
1: 嗯。
2: 要么我都没讲那些，啥也送到他中妈没讲的呀。
1: 哎呀，我刚阿中儿啥个我讲了不呢？跟当阿讲阿他妈没讲阿喏，个叫啥阿么阿中阿么的哒。那我当不是不是吧？这跟阿么的哒，啥方来的是没的？当那啥当我的，阿侬阿啥当啥个当那跟的哩，面不容哩，阿啥阿生给么个的呀？
0: 我那上当买中啊，麦当那嘿，
1: 也没当俺心里头当，看当面不容儿，你俺公帮个的，谁都面不容儿，我当啥个的？哎，都是吧，对不？
0: 哎，
1: 你不也买都面不容儿，买都哪个老当？省得嘛，买当都你公帮当不讲话多呀？
0: 那老子是哪些呢？
1: 那女人到我到中午我不给那，本来不给么么讲的，他理财，他就他那本来不给当阿些。本来不当嘛，啥家啥家，他妈的六十个，他六十个麦当你讲当面不容阿家。
2: 还有啥个有自己嘛？他们这儿对不？都是，我家来，是我大中儿的嘛脸，俺们这大中儿的家里，俺是说句话，脸大姐一样的呢。没人不叫人的嘛，但是他那个那个里，但是农村门那儿office要自己呢。大姐，人能不样啊？
0: 哎，叫我叫。
1: 哎，
0: 我叫我爸。
1: 哦。
0: 那帮同啊，如果俺农村我来俺里子吧，可以弄门那儿office要的喏。
1: 哎，
0: 咱们那个那么弄都是弄。
2: 哎，叫叫叫。
1: 不行啊！
2: 那米巴尔，那我家里那几那把穷子多，收入差，人们自己也是送我带来，俺们这弄完就多人们家里自己。嗯，
1: 你
2: 当你弄office去玩儿，俺这当你弄也就过那给这的office送到那。哎，都。阿公，给给他当，这米当事儿给他给些啷个嘛弄？哎，就是他当阿爹的。
1: 要么一进那里事儿。嗯。
2: 他们银子阿上玩儿，家里的生气不能不能嘛office就弄report那个子子，阿他们阿当。 반납지 발망농 우야리당 다다 가리가든 석탑 아서 가리지 게용이다

0: 이즈 마가 야자사 아스르바양 지츠스 기당 드즈 드부나 도보 드블라 도르노 미즈메게 마다너도 고당한 기당이 실랑즈 용야 다리바 마방노 우상가 아르
1: 도서가도보
2: 아이 너라드스 고다
1: 아이 폰 드라이버도 야이
2: 아이 니 뜨가 마송아 나야 기스가
1: 야 마체나 내 폰아 야보야 해
2: 아이 기스가 준비한 시베아 월
1: 아이 넘버 다슨가 다이
2: 아 기스가 준비한 아 기스가 준비한
1: 할로
3: 할로 야 다리도 시어 잡을수디
1: 아호 야 시바이 준비한
3: 네 야 폴리스 스테이션에 준비한
1: 폴리스 스테이션?
3: 아 폴리스 스테이션에
1: 고다 우상가 알레스
3: 오자 늘지어 가이로 측대별 이보바 단어도 쓰다 고고 안홍지 늘지어 다스망 더베니 아롱다 오피스능에 시슈바이
1: 아야 도서받아 봐.
2: 고다 나라다즈.
1: 아이, 아이, 아롱초 아이.
2: 그자스, 그자스.
1: 아롱초 아이, 폴리스나. 폴리스 스테이션 농이 텔레폰 도아로 봐사. 보상담아 종대.
2: 그자스, 그자스.
1: 아슨 잡았어. 도서받아나 오피스에 와봐도. 카레 액시던트 시클은 아싸다.
2: 와, 와.
1: 바다스 망지. 폴리스 타나 농이 다바니 아롱다 사르도야. 오당아. 약다 오당아.
2: 아이, 아이, 나 기르는 마당 노스라노니. 폴리스 시진다 이월리노.
1: 아이, 나로. 나로
4: 오자
1: 아롱아롱아 너지도 쓰고 다오 상황아 저가
4: 아니요 보다 시야 싸가 오자
1: 가리 찍다 받아 시야 아농 진도 보는 걸 폴리스도 신이 오다가 아롱아 나 기르는 말 되지 아롱
0: 우상아 시야 기용을 좀 다스망 다바니 월 뿐을 기당해 아로
1: 아야 따에 에도 보다 종상 야 상상아 스공망아 자 야 Tadi pihak matupala, tiba ofisial baru tasem mangang selangar nu ya. Tu sebab tu boleh aku tasir taluk ya, ya si tak kasih dia zia. Baca layam cerita cung tiba sur sungguh dalam rene mayur. Naru ziyung ya, sedar kini ngur acak. Naru orang pula tiba cia cium ziyung ya sedar tasaga. Saga tasem mangar nu.
2: Tushi, I don't know what to say.
0: Sakaya asang sangsa asinong kanga daku saka parki bungi iba maruk agizaka ajim ali marimi asinong parki nengar ajak naksa ginaro anur pada semangji leperdashi wa masilang yamjaki minok zir gidangi silang mabang kubi mali ginang zidamang nung ajong bandim damkar aduk anong ji ginong boy yak dedang anabala takter da jong tibaka pusya anirwa rubang takse
1: 都是把都不好，好，
2: 我到那儿了，这是个解释。你也送上我当，他妈一大肚子都白给，买肉吃的这事儿都过养农棚啊，对，他那上我这有伢的，你那也送到这儿的妈妈屋里边给，妈妈说当阿些，你看那点他们家没啥的这，哎呀，俺农村那不用的把他妈啥工作哎，那儿了，这是那呀，都是吧。
1: 阿斯巴达诺，当当是怎么弄？想着，一般都会听怎么着。如果没把门儿子进呐，要不俺们都光糊涂。哎呀，阿姐，二哥啥个呢？他那也不当，他那不要不，他们还把那个啥马中华家里买肉吃的这是。哎，那刚刚听怎么着？把俺那个姐给听怎么了？到这儿等要咋动？哎，你让那不当，哎，如果把家东西到这儿等要的呢？
2: 哎。 Sister, Dr. Lear Malaya.
5: Lear go. Good luck, Jesse.
2: Aye. Can you see the mama jung? The mama jerry at Tanapoya?
5: Can I? Nana Tiaga, tongue, Dr. La Rodia. Good luck, Latin and Shiva.
2: Earn Lada's long way.
5: Come back, wait.
2: Then the merbum what?
5: Yaki, turn me down, aye.
4: Aye, good luck.
2: Aye, was it Tanzia at the mama jung? Tadi tan, ya sungguh itu kan hatim tempat tanah bu, terasa sama kuki. Tempat ajar ruba ya, tadi orang naik, tadi cung tiba nongan tempat tak senar dia.
4: Orang nuri siang lagi ya.
1: Anu ko anda nasun tak ada asalnya. Ya sungguh itu balak gaya me serius agama tu gay. Nih.

0: 나야 메시 사드블루 증얼미 야리즈 티아카 나보타컴 베사마이 아나말리아야 메 증얼미 너튼 준비 농지 나이 땅아 증얼 망아테타 아로바지 가랑 블라라 테티 신뎁 신제 아로 아서 테티 사라 사드므노 나이 너키 봉아테 마사르 사드망 니츠 오네보나 탕기바 진정 농리아가 네 담망하게 안읍자고 농고다 그네보 당하 마야 장하드마리즈 아키아마도아 장하드마리즈 나이 증암 보시앙 아슬 증암 아나사로 아세오누키아 테티 사라사듬농 네르키봉아드마 빌름테츠
1: 하이 가블라
2: 노 세오누키 노
1: 하이 하이
3: 키옹아슬 잘라 아이르라자키 뜨부지 안나발라 야르 고당 뜨부다나벤 따감당이 실랑 강아당 드사사즈가 바닥 드멀롱장 다시 닥터 시사즈도아 바닥 사마르레스 드밈즈 드부야마질리아가 다스망지 폴리스크 농요알리아 아지 미시즈거 기당이 실랑 아스라스 빌라슨데 바키르클은 기능을 드미 르퍼다시 민덕스 기당 잡았소 안에 프롱라 알로 중이 드벤지 마방르브즈가 와도거 주고 잘라가당 안은 라지 임미시 다시 정태들려가 더보드 몰롱장 다시 닥튼 도글록시 사즈 저라 미시 다키 끔을 아스노 라지 마바 보샤 약스 지고 담마콕 쓰려스 아농지 저브라네지 라이당한 바로 아스지사 마방이 빈나르즈 이듬 더빌름즈 코트 아 작작기 라 다감농 더빌름 반낙치동 가다 마동테디 마방 다종어 작스야오 닥스 다바유즈 아서드 넥시즈 기봉이 아컴리다가 마스터 기봉치 디앙로르 증얼무드니 비사사당 양로즈 아종크즈 아서 알리즈 므랑노 드모아즈 므르나 아타카담 아서드 사마돌로당 아이카 아조로 아농지 셰르 기봉이 증얼무드니 기봉 버너 아워 아서 증얼미 모아즈 바노 우치 미시 암셰 바르 기봉치 고당 아타종농 마담즈 이바 우츠 아장아 스노키 양아스컬 아슨키 봉농 증얼마니 요컬 바슨동 농아우츠 아슬바이 모아즈바 농이 우치시아 들라바남 드능상 아카츠즈 리디오 앙아 알리어 아작 아용스컬